간호니 훈 알라반사 마스벳 페드로 차일록 시도마신 발타 깜찐자 훈 알라반사 티마 워레스카불코 카르페타 에르마노 도밍고 발타 가치와 간호니 예토 훈 옥샤코 알라반사 솔치빗니마 워레스카 부엔 산마리 Buen samaritano y esto es el tema ya pisa el champedro. Si estamos al copitas catilado.